0: 샤바 필요 샤바.
1: 디제이 클리오, 아이 디제이 우야샤야 우야샤야 우야트라파 우야리타 우야투툴라 야진 우엔자 고게 우엔자 고
2: 우야부야 next week
1: 이번 어제 뭐니?
2: 마스터 옵지
1: 아이 디제이